지프마 도 사콜로 지프디크 도강아 니마디오 무파 간냐 지무베 초보 사츠코마부 이잉와쇼아벨리 사츠코나 마쇼마 아무니 지투 아미벨로 무과마나 로칼레

초모 집에 까먹고 가까치다 해야. 하늘이 코 가타 가마햄. 쇼비 마비 불이 없고 나하냐. 마리 쇼비 부. 노 초패 초그라비타 도코 비한고. 알로티 벌토 노타 요라바 아슈엘레나. 나 도빌레 아이 유해. 에노 티치 오코 알로티 쪼가 까빌리 코 아슈까 말라빌레나. 나 도빌레 아이 유해. 데노 파타 칼루가 르마 가빌레 아이 노타 까말라비 야노 코요. 갈레 노빌리 코 나초 오그

지프 마도 사콜로 지프디크 도강아 니마디오 무파 간예 징베 초보 사츠코마부 이잉와쇼아벨리 사츠코나 마쇼마 아무니 지투 아미벨로 무과마나로갈레

초모 집에 까먹고 가까치다 해야. 하늘이 코 타타 가마햄. 쇼비 마비 불리 어코 나하냐. 마리 쇼비 부. 초패 초그 라비타 도코 비한구 알로티벌토 노타 요라바 아슈엘레나 나 도빌레 아이유헤 레노 티쥐 오코 알로티쥐 오가가빌리코 아슈까 말라빌레나 나 도빌레 아이유헤 레노 파타 칼루가 르마가빌레 아이노타 까말라비 야노코요 และนวลิคนนาโชโปเกและลาหูแม่แหละจับคือแม่ไปอยู่ที่นี่คือมูไคบิลาหูมาจาเชาวฮวากาตาบียานโนโค

초모 집에 까먹고 가까치다 해야. 하랜디 코 카타 까마햄. 쇼비 마비 불리 어코 나하냐. 마리 쇼비 부. 노 초패 초그라비타 도코 비한고. 알로티 벌토 노타 요라파 아슈엘레나. 나 도빌레 아이 유해. 에노 티치 오코 알로티 쪼가 까빌리 코 아슈카 말라빌레나. 나 도빌레 아이 유해. 데노 파타 칼루가 르마 가빌레 아이 노타 아말라비 야노코요. 갈레노빌리 코나초 오그 레 라구멜레 자크메비요. 트리크 무하이빌라후마 자샤오화 까다비 야노코